없으면 고야시가 막으는 걍 아시간다. 가을레일리스 보렉랩 이치랄. 무하벳 빌엔 신장으로 구작을 간다. 아담 대비였던 güzellik이 geçiyor